0: 이 말 안 맞다.
1: 안드로 윌드 투사 소상이야.
2: 캔디엔 실수 생각할?
1: 자, 반지서 캔디엔 줏.
2: 캔디엔 줏 디싱. 그래서 내가 하는 거 그럴 각성으로 그냥 사과를 입히라.